0: 와 날씨 장난.
1: 와
2: 장난 아니다.
3: 오늘 폭염주.
1: 와. 오.
3: 오. 교동 장독대 마을.
1: 장독대 마을?
2: 와 장독대가 진짜 많다. 오 장냄새.
1: 와. 여기 진짜 와 좋다. 저 장 되게 좋아하는데.
3: 오늘 제철 식재료 뭡니까?
4: 오늘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.
3: 주인공이요?
4: 다 같이 불러주시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.
3: 자, 제철 식재료 나와주세요.
1: 안녕하세요. 오. 와, 너무 풋풋해.
2: 귀엽다.
1: 어머. 야.
3: 어, 이쪽 오세요. 이쪽 오세요. 아, 이쪽으로. 아. 자, 오늘 제철 식재료는 바로 포천 토마토입니다.
1: 토마토.
5: 포천에 밤과 낮에

0: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. 소경 재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토마토 당도 상당히 높고 맛있습니다.
1: 맛있겠다.
2: 근데 좀 먹어봐도 될까요?
3: 와 진짜 신선해. 저 꼭지 봐봐.
1: 와. 와. 진짜 맛있어.
4: 갓단 토마토 향이 좋아.
5: 꼭지의 향이 되게 좋아.
3: 너무 귀여워.
4: 오 달다.
2: 아니 그나저나 그 네 분은 뭐 어떤 분들이에요?
6: 저희는 경기대학교 조리학과의 공사 동아리 체험회 회장 김수영입니다.
2: 아 회장님 왜 이렇게 떠세요? 회장 맞아요?
1: 긴장하신 것 같은데?
2: 네, 조리학과 학생들이에요.
4: 와 그렇구나.
1: 저는 참고로 그 떨어졌었습니다. 경기도 지원했죠.
2: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.
1: 근데 능력이 높다.
2: 높다.
1: 나보다 훨씬 재능이 많은
2: 분이 많다. 알겠습니다.
1: 나중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셰프가 될 거라고.
2: 아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봉사를 오신 거예요? 그러면은?
6: 네, 봉사하러 왔습니다.
2: 봉사하러.
3: 혹시 저희 티셔츠에 적힌 글자가 보이시나요?
2: 농심천심.
1: 농심천심.
3: 네, 저희는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인데요. 저희 재능 하는 활동 중 하나인 요리봉사를 하러 포천 정석대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. 아~

0: 학생분들 두 명, 셰프님들 두 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. 아. 토마토 요리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.
1: 토마토 요리 대결? 그럼 어떻게 팀을 짜야 될까요, 저희가?
2: 그래서 팀 결정전을 진행을 할 건데, 학생들이 토마토를 활용한 에피타이저 요리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. 셰프님들 선택으로 팀원이 결정되게 됩니다.
1: 오, 좋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요리 과정도 좀 지켜보고, 그리고 이제 맛도 보면서 팀원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팀을 좀 짭시다. 이렇게 이미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부부팀이랑
3: 이것도 처음이에요.
4: 오랜만에 처음이야. 근데
1: 처음인 거군요?
3: 네.
4: 한 거 같지만
1: 오, 저는 한 거 같지?
3: 한 거 같죠.
1: 오, 그럼 좋습니다. 그러면은 네, 딱 이렇게. 부부팀과 우리 형제팀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.
3: 네.
1: 최대한 들어서 좀 괜찮죠, 이제?
3: 네. 아,
1: 너무 더웠죠, 오늘. 제가 여러분들 이름들 안 물어봤다. 이름이 어떻게 돼요?
0: 저 김수형이라고 합니다.
1: 김수형.
5: 수영장님. 부회장 배우 민정이라고.
1: 아, 부회장. 아, 부회장. 뭔가 회장에서 어울린다. 우리 회장님이 기장님 맞아요?
0: 네, 맞아요.
1: 맞아요?
0: 약간 쏠. 긴장을 많이 했어요. 네.
5: 저는 김주선이라고 합니다.
3: 주선.
1: 김주선 학생.
6: 차은성이.
1: 예?
6: 차은성.
1: 아, 차은성.
3: 아, 이거 되게 웃긴데.
1: 아, 성씨가 특별한 나 되게 부럽더라. 부럽지 않아? 난 그냥 특이한 성씨 난 너무 부러운데.
6: 어떤 요리들 잘하세요?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순두부찌개 만들어 먹는 거.
1: 와, 순두부찌개 집에서. 참 나만의 어떤 팁이 있다.
6: 치즈도 들어가고.
1: 치즈?
6: 넣으면 진짜 맛있어.
1: 오, 치즈는 맛있지. 세다, 세다. 맛있다니까 내가 늘 얘기해.
3: 자료하면 나가는 거 작년, 지난번 거.
1: 자,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또 킥이 하나 들어가죠. 치즈입니다. 이 슬라이스 치즈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어울려요. 된장찌개에다가 꼭 여러분도 치즈를 좀 풀어보세요. 모든 찌개에 치즈를 넣었으면 좋겠어.
4: 김치찌개, 된장찌개,
1: 아우, 그래.
7: 찌개가 아니라 치즈네, 치즈. 찌개가 아니고 치즈네.
1: 앞으로 계속 이 얘기, 이런 얘기 들어요.
7: 집에 가면 웃긴 얘기.
1: 저 민정 부회장님 사람입니다.
5: 저는 마늘보쌈 사람입니다.
3: 뭐, 마늘보쌈.
1: 마늘보쌈.
5: 저는 밥상 같은 거.
6: 제일 강하다.
7: 손맛이 제일 중요한 거.
1: 손맛이 찐이네, 보니까. 반찬을 잘 하는 건 끝난 거지. 그게 무슨 요리지?
0: 잘하는 요리는 없는
1: 거. 잘하는 일 없어요.
0: 어떻게 회장이 된 거예요?
1: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장 높은 학번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?
0: 자신감이 없어요, 사실.
1: 자신감이 없어요.
0: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녀요.
1: 그럴 수 있어요.
0: 그게 최고야. 그게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음식의 맛을 따라가게 돼요. 하다 보면.
1: 그치.
0: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진짜 맛있는 거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
1: 그렇더라고.
0: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두부찌개 반찬에 보쌈 딱 차려놓고
1: 우리 그렇게
0: 우리 회장님 딱 먹으면
1: 그러네.
0: 평가하는 거야.
1: 그러니까
7: 여기 있는 셰프님하고 작가님 중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요?
5: 저는 희윤 셰프님. 존경하는 마음에 한식 셰프님이니까.
1: 열심히 하세요, 지금.
8: 저 희은 셰프님.
1: 오! 야, 이게
8: 먹여. 저도 한식 좋아하다 보니까 흑백 요리 좋아하고도. 너무 멋있으셔가지고.
5: 아, 그래요?
1: 아직 나왔는데, 그지? 또 나온 사람 있는데. 자, 혹시 어떤 셰프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?
8: 저는 한님.
1: 걸리죠?
8: 네.
1: 아, 저를 왜 그래요?
8: 아니, 그 냉골을 종종 그 섞인 거 삼아서
1: 했는데
8: 너무 기발하게 연습을
1: 하시네요. 저는 기발 연습을 해야지만 살아남아요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지금 꽤 나온 냉골도 아닌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. 솔직히 누굴 제일 좀 보고 싶었어요?
0: 저도 직관이.
1: 왜요? 왜 그럴까요?
0: 아무래도 냉골을 어렸을 때 가고 했던 것 같아.
1: 냉골 어렸을 때 가. 형 어디 가 있어? 앉아.
0: 나를 찾는 사람이 없네.
7: 여기 빨리 나가면
1: 되지.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도 이제 구슬 대첩에 부회를 같이 해야 됩니다. 대첩 친밀감이 좀 쌓인 것 같아요. 어때요?
5: 쌓인 것 같습니다.
1: 회장님은 좀 많이 걸쌓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
0: 네네,
1: 괜찮아요?
0: 네, 괜찮아요?
1: 지금 2 곱하기 3이 몇이에요?
0: 6입니다.
1: 아, 됐어. 좋아요.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요리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0: 너무 감사합니다.

0: 자, 양쪽 팀 그러면은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 회장팀.
1: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하나, 둘, 셋.
2: 토마토의 반칙.
0: 아니, 회장님, 네. 한 번만 더. 네. 왜냐면은, 이렇게 울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,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? 자, 살짝 웃으면서, 다시 자, 기분 좋게. 자, 시작해 볼까요?
1: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, 하나, 둘, 토마토의 반의 칩입니다.
0: 아, 좋아요. 아, 얼마나 좋아.